진짜 스님 노노. 어때도 좋아. 해보세요, 엔체비아. 니 약간 카인. 약간 페이, 약간 서번디 아브레모. 어때도 좋아. 아예 헬 101.5 FM. 품노 안서 소베코 오비디 스케타 타노 오비 카스 엠페그나 숨 안소베코 네 호숨 와누 나페 이네비노 나 브라메 파초 파체 모아티 비스 비유